저 왕창이 아니고 외우고 담아 자연조리 부가 그 백기 몽가 화를 놓고 보가 왜너 왕창아 타오 아저 그 왕창을 누르가 와미기 돌아 담아 저 왕창이 아니고 외우고 담아 자연조리 부가 그 백기 몽가 화를 놓고 보가 왜너 왕창아 타오 아저 그 왕창을 누르가 와미기 돌아 담아 저 백기 몽사비 Never ever have a woman Well, Tonto sometimes stop and wonder what the trip with the great white brother. Maybe a nice man, he a perfect, try it on with Surly Tonto.